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나지 대돈이지 얘만 찾아요 보 나기 꾸박고에 다시 우틴 바가보 이렇게 말하냐소 나도 선마지나 매래 그래 터져 터져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 중국 체육대표단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국 체육대표단은 총 1,274명으로 구성됐으며 38개 대종목, 369개 소종목에 출전합니다. 대표단 중 선수는 총 815명으로 평균 연령은 24세, 05후 선수가 전체 선수의 27%를 차지합니다. 소수민족 선수는 총 58명이며 548명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0: 처음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중국 체육 선수들의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24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권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의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자신 자강하고 추종 혁신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왕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결 분투하자라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대회 정신의 집중적 구현으로서 대회 보고의 핵심 요지입니다. 대회 주제의 풍부한 함의를 잘 파악하는 것은 대회의 정신, 특기는 보고의 정신을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은 15차 당대회 때부터 대회의 주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16차, 17차, 18차, 19차 당대회 때는 모두 관례대로 보고의 첫머리에 대회의 주제를 정중하게 제시하고 당내외와 국내외에 많이 새 장정의 길에서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이며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치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24 당대회 주제는 고도의 함축적이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치적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총면으로 이해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기치와 사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기치는 방향이고 사상은 행동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의 첫머리에서 당의 정치 방향과 지도 사상을 밝힘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 당이 반드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최신 성과를 지침으로 삼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제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뜻을 견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할 것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둘째,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당의 요전자와 혈맹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지키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투쟁하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의 기대를

0: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수하고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받아 당이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고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곡히 타는 정치적 번성과 과감히 투쟁하고 승리를 전취하는 의지와 품성을 유지하며 당의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룡조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셋째, 자신 자강하고 수중 혁신하며 분발 정진하고 용왕 매진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정신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자신감과 결단성을 유지하고 자강 불식하는 정신적 풍모와 정력을 유지하고 과감히 변혁을 도모하는 사업태도, 지칠 줄 모르는 연이 준치하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성과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창조성을 중시하고 재반 사업을 추진해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왕성한 생명력과 활기를 띠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넷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분투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확고히 틀어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온갖 교란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단결 분투에 대해서 이전의 당대회 보고에서는 꾸준히 힘써 분투할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번 대회 조제에서는 처음으로 단결 분투를 강조한 것으로서 보다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은 단결 분투만이 전국인민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길이며 단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단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성사할 수 없으며 분투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과는 끊임없이 분투한 결과임을 거듭 증명해 주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다단한 위험과 도전,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전 당의 단결 통일을 확고히 수호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막강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청국과 중앙뉴스기록영화 제작소가 제작한 대형 무대 예술영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가 9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문예야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기록 대상과 표현 매체로 삼아 평화 수호에 대한 중국인민의 신념과 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작 드라마와 영화를 따라 여행을 떠나다를 핵심으로 삼은 드라마가 참 좋다는 중앙방송 청국의 우수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음악을 매개체로 감정을 내재적 핵심으로 삼아 드라마 속의 따뜻한 이야기, 인간 실태, 아름다운 풍경을 융합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노래와 이야기, 온기가 담긴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합니다. 신강을 최초로 조명한 도시 정감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은 소박하고 생생한 일상의 정취, 진실하고 따뜻한 이웃 간의 정, 그리고 매우 치유적이고 순수한 가족의 우정, 사랑을 담아내어 중앙 텔레비전 방송 1채널 골든타임에 첫 방송된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의 모든 따뜻한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깊은 가족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백거강의 알츠하이머의 사랑, 왕쟁량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는 극중 부모님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세월과 함께 동반하는 사심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엄마이자 딸이라는 노래는 혈연을 초월한 상호 구원의 모자간 깊은 정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부모와 자식 간 마음속에 숨겨둔 다정함과 걱정을 노래합니다. 문명 중국 감숙을 보다 주제 취재단 기자들이 정서시 림조현 마가요 문화연구원을 방문해 선사 문명의 전승 활성화와 미국 교육의 특색 방식을 로해했습니다. 마가요 문화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후기의 한 문화 류형으로 현재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색 도자기는 마가요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채도 기형은 주로 분, 발, 호, 병 등이며 문양은 화려하고 우아하며 도화는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변해 먼 옛날 선조들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선사 채도 예술의 정점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림조현은 마가요 문화의 보호 전승과 활성화 활용을 강화하고 중점 문화관광 프로젝트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선사 채도 자원이 지방문화산업발전과 농촌진흥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림조현은 황하 선사 문화공원, 마가요 채도타운 등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완공해 유적 보호, 문화 전시, 산업 발전에 실체적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유적지 관광과 도예 체험, 민박, 민속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육성해 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기술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부민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궁박물원의 전칙 당성 서화전이 현재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서예, 회화, 비첨류 문물 107점이 포괄됐습니다. 전시는 전칙을 주제로 서화 예술의 전범과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서예,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해 중국 서화가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전승되어 온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내 박물관과 이집트 최고 고문위원회로 구성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고고학 작업을 통해 이집트 기자 주라시나 마을의 셰크메트 신전 유적에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면모와 시대별 인류 활동을 밝히는 새로운 실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1962년 이래 처음으로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발굴이며 또한 상해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문명 대전 이후 중국과 이집트 양국 간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멤피스 고성은 기원전 3100년경에 건설됐으며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하에서 중국 고고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됩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셰크메트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전은 물론 멤피스 지역 전체의 건축 배치, 조선 과정, 사용 역사, 경관 변천 및 문명 진화 과정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흥행 속에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화 이야기 속에 담긴 문화적 코드를 파악하고 2차 창작이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무형문화유산 기술, 디지털 기술, 현대적 미감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천년의 진화를 젊은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모나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동성 개평시 당구진에 위치한 보루식 건물의 동네 자력은 산적이 1920년대에 외국에 나갔던 화교들이 고향에 돌아와 외국 건물의 양식과 현지 건물을 접목하고 방어에도 좋은 돌로 된 보루를 지었는데 이름하여 조루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 조성된 자력촌에는 1919년에 양한별장과 1920년에 구안거로, 1921년에 운환루, 1922년에 거안루, 1923년에 요광별장, 1924년에 중림루와 진안루, 1926년에 안료 등 15채의 보루식 건물 조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루로는 1925년에 명성루와 1930년에 엽생거로, 1934년에 관생거로입니다. 축조 역사가 가장 긴 조루는 1919년에 룡생루이고 가장 새로 건설된 조루는 1948년에 담로입니다. 자력촌 동구 밖에 고목을 지나 동네에 들어서면 한 곳에 모여있는 보루식 건물 조루가 한눈에 보입니다. 청색의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에는 조각과 벽화가 흘러간 세월을 말해줍니다. 조루들의 만남의 장소를 지나 넓은 탈곡장을 거치면 그 뒤로 푸른 숲속과 맑은 호수가 여기저기에서 십여 채의 조루나 양옥들이 아담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근으로 지어진 보루들이 다양한 모양과 높고 낮은 키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하단은 심플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건물의 상단은 주인의 취미와 재력에 따라 다양한 조각과 벽화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산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건물들은 1층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돌이나 뜨거운 물, 물총들을 사용하면서 산적들이 건물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서양 건물의 접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조루로는 바로 관생거로의 문을 들 수 있습니다. 수입한 쇠로 현지풍의 문을 만들고 문틀에는 복자와 조각을 새겼습니다. 서방에서는 궁중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들여다가 중국식의 문에 옮겼기 때문에 서양식의 조각과 중국식의 서계가 가장 잘 어울리면서 또 다른 조화를 이룹니다. 조루 하나하나는 모두 한 가족의 생활 공간입니다. 방문문의 집인 명성루는 자력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루로 꼽힙니다. 6층 건물의 정원을 거느린 이 건물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농기구와 생활용품 창고, 주방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계단을 올라가서 쇠문을 열면 1층의 홀에 들어서게 됩니다. 5층 밖에는 넓은 복도가 조성되고 고대 로마식 기둥이 화려하게 솟아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는 건물 밖으로 튀어나간 망루가 유럽식 보루의 망루를 본땄습니다. 사면에 랑간을 세운 6층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조항에 푸른 유리기와를 얹은 육각형의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로 인해 명성루는 마치 양복을 입은 중국 농민이 머리에 개량한 중국식 모자를 쓴 듯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동서양 문화의 접목을 잘 보여줍니다. 엽생 걸어 역시 명성루 못지 않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 건물을 지은 주인이 건물의 벽체 속에 황금을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건물은 벼락을 수차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력촌에서는 회미 족발과 생강, 통닭, 양고기 백숙, 생선 요리 등 정통 개평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마늘을 비롯해 내외에 널리 알려진 현지의
많은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랑독합니다.
0: 범가초학교는 사천성 광원시 리주구 범가촌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평원 선생님은 10여 년째 이 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범가 학교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재학생 80명 가운데 이 마을의 학생은 28명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북경, 항주, 남경, 광주 등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작은 마을 학교로서 이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2018년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조사 연구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설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학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설 속의 범가소학교는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과 가장 선진적인 교육 리듬을 가진 학교입니다. 장평훈 교장은 사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이게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니 기분은 좋았다고 표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장평원의 양쪽 귓밑머리는 하얗게 물들었지만 아이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장평원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봄과 소학교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2018년부터 이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평원에게 던져졌습니다. 장평원이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사실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말 학교에서 일했고 이젠 40대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모두 큰 도시로 나아가고 홀로 마을로 내려왔으니 말입니다. 당시 봄과 소학교에는 학생 40여 명밖에 없었고 건물도 거의 무너질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평원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범가소학교, 무엇으로 부모님들이 모두 교체 있지 않은 나 홀로 어린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장평원은 오로지 학교 환경을 개선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들어서면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운 좋게 그가 부임한 후 교육 부문에서 학교 개조 지원 자금으로 2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학교 교실을 다시 꾸몄고 그 교실은 이런 아이들을 달래주는 마음의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봄과 소학교의 책상은 퍼즐처럼 여러 개를 한데 모아 큰 책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책장과 소파도 모두 이란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장평원이 소개하기를 이란 설계는 학생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 교실에 대여섯 명밖에 없으니 흩어져 앉으면 텅텅 비어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교실에 책장을 더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열독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소파와 원목색 책상을 놓았는데 이는 부드러운 재질과 따뜻한 책상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안겨주길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전면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평원의 교육 이름에서 잘 노는 것은 어문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거리감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람과 노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전자제품에 빠지지 않고 또 충분한 운동량이 있어야 아이들의 신체 건강도 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 성장 과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먼 길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공급하는 어린 시절을 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학교 단계에서 긴장을 풀어주면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어깨가 단단해지고 또 그만큼 감당력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문제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강해질 것이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성장하게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2: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문학보가 추천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독서는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아래 책들은 문학보가 추천한 다섯 권의 좋은 책들입니다. 첫 작품은 돌과 복숭아꽃. 이 작품은 향항 작가 서서의 유작입니다.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만 읽어도 그의 독특한 어조와 역동적인 사유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총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1편에는 서서가 창작한 6편의 중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 2편에는 아직 책으로 내지 않은 오래 간직했던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팔순의 고령인 서서는 여전히 생동하고 도약이 넘치는 서사 품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소재도 천차만별이고 거침없습니다. 소설에서 우리는 천체의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도화원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밀도 높은 장편 소설보다는 여러 작품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느긋함과 담담함, 인생의 황혼역이지만 넓은 세상을 향한 열린 탐구의 정신은 독자들 스스로 감탄하게 합니다. 다음은 수백 작가가 쓴 금루매입니다. 금루매는 3세대 여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왜 진정한 정신적 독립과 자기 각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통제하던 데로부터 아이가 성장한 후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찾아내므로써 소설 속의 여성은 점차 넓은 정신적 길로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제목의 금루매는 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완강한 생명력이 있다고 하여 인동화라고도 불리웁니다. 작가 수백은 너그러운 연민의 필치로 깊은 인간성을 그려내면서 강인하고 의연한 다차원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곤경과 힘을 지닌 그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생과 세상의 진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 생활과 시적인 이미 표달 간의 균형점을 찾아내 포만된 이야기에 광채가 돋보이게 함으로써 무한한 상상 공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국 작가 레아 오피가 쓴 알바니아에서 자라다입니다. 1979년 알바니아에서 자란 오피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장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한 소녀가 어떻게 이식 형태와 현실 생활의 틈에서 각성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독자의 말처럼 이 책은 개념적인 추상적 론단과는 거리가 먼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그 시대의 향기와 색채를 돌이켜보는 듯합니다. 또한 1인칭 소설로 생동하고 아름다우며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합니다. 다음은 칠레 작가 로베르토 폴라니오가 쓴 지옥 열람실에서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만 펼치면 독자들은 대뜸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브라네스에는 자기 집 책상에 앉아 문장들을 구상하고 있는 폴라니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짧은 글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곡이나 쇼팽의 원무곡 같으며 그런 작품들을 수록한 이 두툼한 책에서 저자는 무례한 듯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솜씨를 자랑하며 만담꾼으로 변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변 세계의 통찰력을 가진 보다 입체적이고 생생한 폴라니오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려과의 최신 수필집 막연한 속세의 보물입니다. 작가 려과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며 평범한 생활을 재미있게 쓰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피곤한 아이들, 빠른 사회 절주로 외롭게 방치된 로인,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엄마라는 직책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내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도마는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에 새 국민을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무원 영예 소명에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앙골라 국민의회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양질 봉사의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지식 집약형 봉사의 수출 확대를 고무하며 중국의 대규모 시장 기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고 더 훌륭한 중국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인 올해 우리나라의 봉사무역 혁신 발전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개방 수준이 더 높고 구조가 더 우수하며 동력이 더 강력한 봉사무역의 새로운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해 해안의 해남 자유무역항 원스톱 항공기 정비산업기지 안에는 웽그랴에서 온 화물기가 고급 전기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기지는 해외 항공기 200회 이상의 정비와 도장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해남항공기술공항정비기지의 양문박 부총감독은 한국, 越남, 타이 등 나라의 항공기들이 한 대씩 우리 쪽으로 와 정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보세 정책을 바탕으로 항공자재를 미리 기지의 항공자재 마트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비 주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종합 정비 비용을 10에서 15% 절감해 해외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더 빠르며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무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국제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분야로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봉사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봉사수출 성장에 관한 관광과 운송봉사수출의 기여률은 50%를 초과했습니다. 조국 북쪽 변경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상품을 가득 실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잇따라 유라시아 내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내몽골은 만주리와 이련호트 두 국가급 철도 중추 항구의 우세를 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통과 규모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후고투국 이련호트역 배차 작업장 장립형 부주임은 작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조직 방식을 최적화함으로써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작업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경을 넘는 화물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력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무역과 봉사소비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영상 축사나 축하서간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은 봉사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국경 간 봉사무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며 봉사무역을 혁신하고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중국 국제봉사무역교육회 글로벌 봉사무역 정상회의 영상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각국 각측과 함께 봉사 개방을 통해 포용적 발전을 추진하고 봉사 협력을 통해 연계와 융통을 촉진하며 봉사 혁신을 통해 발전 동력을 키우고 봉사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손잡고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제품 판매에서 봉사 판매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방안, 봉사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봉사무역은 끊임없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첨단으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광동 양강에 위치한 모 해상풍력발전장비제조 기업은 제품과 해결 방안으로 60개 이상 나라와 지구에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글로벌 공급망 센터의 장학 총경리는 기업은 단순히 풍력 발전기를 소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 에너지 전반 해결 방안을 소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의 업계 표준 인정 체계에 적합해야 하고 국내의 성숙한 산업망 우세 근거에 중국의 풍력 발전 스마트 제조 기술과 운영 경험을 동시적으로 해외에 소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제2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봉사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봉사가 번창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 애니메이션, 게임 등 디지털 문화제품 분야에서 중국 돌풍이 일었고 중국 전자상 거래는 전 세계를 연결시켰으며 다국 라이브 방송, 공업 온라인 해결 방안 등은 무역 전사슬에 심층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당면 절강성은 13개 종합보세구를 건설해 다국 전자상 거래 업무량이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상무청 주향군 청장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플러스 해외 창고 융합 발전의 모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기술 자주 브랜드 제품 수출을 고무하며 해외 종합봉사 체계 건설을 다그쳐 보완했습니다. 우리나라 봉사 수출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동시에 양질 봉사 수출도 끊임없이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전자통신, 생물기술 등 봉사무역의 개방 시점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신판 수입봉사 경려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호혜상생의 사세로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언동 부부장은 연구개발, 설계, 검사 측정, 보수 정비, 공급망 물류 등 제조업 우세에 의거한 봉사 수출을 추진하고 봉사무역과 첨단 제조업 간의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0: 활용하면서 생물성 봉사 수출의 잠재력을 진작시키고 입국 소비를 확대하며 문화무역의 질적 성격과 효율 증대를 촉진하며 봉사무역 성장의 새 모델을 계속 탐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의리강 총리가 9월 11일 공문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안전생산과 관련해 오물을 한 총도 포치하고 연산용망 구축 관련 오물을 연구했으며 노후 저수지 개조와 개선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오물을 연구하고 전국 교육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해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총치한 후 기금회 관리조례 개정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생산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교훈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실히 학습하고 체득하며 단호히 관철 실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하나를 보고 요를 깨쳐야 합니다. 교정과 제도의 리행이 미흡한 점, 공사를 청청히 받고 도급하는 점, 안전감독이 미흡한 점 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관리를 엄격히 하고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이행하며 안전생산 책임을 한 총도 강화하고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종점 산업 분해를 면밀히 조치하면서 위험 부담과 오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상시화된 감독지법을 강화하며 안전생산 위법 행위와 교정 위반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며 종특대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배치와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견제하며 컴퓨팅 기반시설 건설을 한 층도 완비하며 핵심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 응용을 적극 추진해 다층적 네트워크형 연산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력계산 협동과 전력망 융합을 추진하고 연산력 자원의 관측 조성과 핵심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며 연산과 전력시설의 기획과 접목을 강화하고 친환경 전력의 직결 그리고 발전 원천과 망, 부하, 저장 등 프로젝트의 실현을 다구쳐야 합니다. 기업이 과학기술 혁신, 자원 통합, 응용 보급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수요와 공급이 더 잘 맞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장단을 결합하고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며 분류를 따라 대책을 시행해 노후 저수지의 안전 역량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후 저수지 개조와 개선의 목표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개조 기준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며 저수지별 맞춤 대책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며 동시에 조정과 관리, 일상 관리 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부문 간의 협력과 요소 보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회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학령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위 공급, 교원 배치, 재정 보장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가 전략 수요에 초점을 맞춰 우수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학과와 전공 배치, 교재 체계 구축, 인재 양성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리념을 실천하고 덕지 체미로의 오육을 병행하며 다섯 가지 교육을 융합해 많은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금회의 공신력 구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더 규범화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내부 관리 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며 종점 분야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여러 부분의 종합 감독 능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공익 자선 사업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문령에 서명해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감독관리소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감독관리소의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법에 따라 행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감독관리소는 현급 인민정부 시장감독부문의 파출기구로서 관할구역 내 개인공상업자 등록, 식품생산경영일상감도, 시장감독 분야 민원신고 처리, 위법행위 조사와 처벌 등 직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시장감독관리소가 법에 따라 감독활동을 전개하고 경영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영향을 피면하거나 최대한 줄이며 사회적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소는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사무제도를 공개하며 규범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정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1일 북경민대회당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습금평 주석과 로렌스 대통령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앙골라 관계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적 관계로 격상됐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앙골라와 함께 양국 원수의 종양 공동인식을 따르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앙골라가 장기간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해온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앙골라가 국가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양 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며 농업, 어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하이라이트를 육성해야 합니다. 올해 중국-아프리카 인문교류해를 계기로 문화,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이행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앙골라 국민의회와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호혜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앙골라 측이 중국 전국인대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의원 연수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전국인대의 립법 업무 상황을 소개하면서 량 측이 친환경 발전, 사회관리, 민생 보장 등을 둘러싸고 립법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동시에 글로벌 동반자의 공동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앙골라는 중국과 에너지, 경제무역, 투자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앙골라 국민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협정 리행을 촉진하기 위해 립법기관의 법적 보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회담 후 조락재 위원장과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 전국 인대와 앙골라 국민의회 간 양해 비망록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최달봉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은 2024년 습근평 주석이 중국 방문 중인 로렌수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앙골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고 공동 발표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앙골라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간의 조율을 강화해 중국과 앙골라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중국과 앙골라 양국이 각자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알메이다 의장은 앙골라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원수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면서 양국 재반 분야의 협력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는 중국이 제안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앙골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합니다. 앙골라는 양국 에너지, 경제무역, 교통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0: 받고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를 촉진할 것입니다. 호춘화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에너지장관회의가 10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평 주석의 네 가지 혁명, 한 가지 협력이라는 에너지 안보 새 전략의 지도 아래 중국의 에너지 공급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이 깊이 있게 촉진됐으며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구도 안에서 에너지 실무협력에 깊이 참여하여 지역 에너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설창 부총리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로 전 세계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의 기여자로 국제 에너지 협력의 실천자로 될 것이고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 공유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 에너지 접근성 제고 창의를 이행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분산형 에너지와 충전 기반 시설 발전을 적극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 협력을 강화하여 손잡고 우수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의 에너지 조장, 디지털 전력망 등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숙한 기술과 적용 사례를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적인 공동 관리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포용, 혁신, 협력을 함께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공동체를 주제로 한 본대회 개막식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현국의 에너지 장관, 대표, 관련 국제기구 책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중공조항 대외연락부와 중공섬서성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중국공산당의 이야기 섬서에서의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실천 주제 선전 소개회가 10일 섬서성 연안시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마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 방문 열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운에서 열린 제26회 중국 국제무역 상담회에서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릉격은 발언해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으로 가자고 말해야지 탈중국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해 현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량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발전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은 투자 박람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번 투자 박람회는 20만 평방미터의 전시 면적과 14개의 전문 전시 구역을 마련했고 129개 나라와 지구 30개 국제기구에서 온 1200여 개의 정부 공식기관과 공상기업 단체가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9일 오전에 열린 중미성과 주투자무역협력교류 행사 현장에서 상무부 릉격 부부장은 데이터 수치들을 전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중국 내 누적 외자기업 설립수는 이미 8만 4천여 곳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관련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95% 이상이 중국 내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기업의 약 60%는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중국화에 대한 잡음의 직면에 다국적 기업계는 실제 자금과 행동으로 저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회장 탄스는 일부 언론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통계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면서 올해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남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해리 세이어디는 더 직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가 중국을 전 세계 최우선 투자처로 꼽았고 응답 기업의 75%는 2026년에 중국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 기업들은 중국 내 리 가운데 총 약 137억 9천만 달러를 향후 3년 내지 5년의 재투자에 이미 배정했습니다. 해리 세이어딘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투자 목적지이자 높은 사업 수익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방 내 대중국 경제무역협력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 역시 탈중국화는 통하지 않고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오리건주 중국리사회 명예회장이며 전주 상문의원인 마이클 덴브로는 2025년 중국이 오리건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됐다면서 오리건주의 상품 수출 총액의 약 19%가 중국 시장에서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무역이 현지에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덴브로 의원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불가리아 부총리 겸 경제투자산업부 부장인 알렉산드르 프레프는 8일 오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중국을 찾아온 것은 경제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알렉산드르 프레프 부총리는 중국을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불가리아와 중국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건강기능식품 참가 업체인 조시 스퍼웨이는 기자에게 중국에 올 때마다 늘 자신이 미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련 시계 자문 유한 회사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부중삼은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기에 중국이 예측 가능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내놓은 일관된 정책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자인지 아니면 탈중국화인지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박람회 행사장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협력과 신뢰였습니다. 중국은 초대형 시장과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을 바탕으로 자국의 확실성을 세계 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으로 가자는 열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구로

0: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필리핀 두 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국 요인구조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마다의 수많은 분투자와 동반자들의 공동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불여사 선생님도 이번에 우리 우주비행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니 선생님께서도 여러 종목을 체험하셨더군요.
5: 네, 맞습니다.
4: 어떤 느낌이 든가요?
5: 당시 저는 회전의자의 기능 훈련과 과부하 지구력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회전의자 훈련은 회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다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서 구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많이 힘들었죠. 당시 주위를 살펴보니 옆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당원파 선생님께서도 매번 훈련 때마다 그 쓰레기통을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4: 왜 쓰레기통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까?
6: 네, 언제든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쓰레기통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요.
5: 우주비행사들은 그런 증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6: 네,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자극 강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네, 매번 한계치에 이르면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4: 유인 우주비행사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우주탐사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죠. 신주 7호 발사대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우리 우주비행사들이 처음 선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600명 우주비행사와 함께 그때 그 순간을 회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2008년의 임무는 신주 7호 우주인 승무조에게는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실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암벽계 지수가 0에 가까웠습니다. 지강이가 문을 두 번 당긴 후 제가 올라갔고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문을 당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문은 더 열리지 않았고 우리들의 심박수는 이미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벽에 막대기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4: 그 순간 무서웠나요?
7: 무서운 것보다 조급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임무가 국기를 지강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지강은 그 깃발을 받아 흔들며 손잡이 조율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온 후 지강은 왜 먼저 국기를 건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돌아오지 못할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 하더라도 오성 붉은기는 반드시 우주에서 높이 휘날리게 해야 했으니까요.
4: 신주 12호가 처음 우주로 향하는 전반 과정에서 당홍파 씨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떤 일이었나요?
6: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말하기가 좀 버석합니다.
4: 무슨 일인데요?
6: 저희 수면 구역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면 네, 모두 그곳을 찾습니다. 네, 여유 시간에는 그곳에서 네, 바깥 풍경도 보고 지구도 보고 네, 우주도 봅니다. 네, 그리고 가끔 샤워도 자신의 수면구에 사는데요. 네, 그때면 창문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곤 합니다.
4: 이미 우주에 있다는 걸 잊은 거죠?
6: 네, 맞습니다. 선실 밖은 진공 상태고 광활한 우주입니다.
4: 오늘 현장은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 우주비행사 대호 중에 일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그럼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 교원은 큰 녹음기를 강단 위에 놓고 학생들어 몇 마디씩 말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또는 20년, 30년 후에 다시 들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네, 너무 긴장해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우주 비행사들도 텔레비전 앞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네,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비행사업과 우주항공사업에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하고 기능을 연마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주비행사는 뭐든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이 바로 네, 엄밀하고 세밀하며 과감하고 억척스러우며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구선생님, 이번 특별체험을 통해 벌써 다음 사상정치 수업 주제와 내용을 준비하신 건 아닌가요?
5: 저는 다음 수업의 제목을 하늘 끝에서 신변까지로 정할 예정입니다. 바로 우주 여웅들,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홍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모두 일반인이지만 우주 비행 사업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한 기여를 선택했습니다. 유인 우주비행 정신은 단순한 우주비행 사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보국의 정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업에서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강의해야 하는 의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부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듯 세대를 넘겨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전승해야 하는 꿈입니다.
4: 중국 유인 우주비행 정신은 중국 정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 정신을 고양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실제적 노력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교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 사상해석인 사춘도 교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발전에 강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함으로써 마크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한마음 한뜻으로 분투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며 각종 난관을 돌파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이 밝은 전망을 맞이했습니다.
0: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뉴스 초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추적.
0: 오늘은 필리핀 두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에 최근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4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 쾌손시 지방법원이 부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살해를 저지르도록 위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일 경찰은 재해방지 사업 비리 혐의로 필리핀 전 하원의장이자 대통령인 마르코스의 사촌동생 마르틴 로무야르데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두 건의 체포영장을 통해 통치 난관에 깊이 빠진 필리핀 당국이 여론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법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입니다. 필리핀 당국의 사라에 대한 혐의는 2024년 11월에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라는 자신의 안전은 걱정할 바 없다면서 자기는 한 사람과만 대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한다면 마르코스와 그의 부인 이사 그리고 로무 아르데스를 죽이러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후 해당 발언이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해 왜곡했다면서 본래 의도는 자신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필리핀 상원은 사라의 부패, 암살 계획,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언도 탄핵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사라 탄핵을 주도해 추진하던 로무 야르데스 역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로무 야르데스는 2022년 7월부터 하원의장을 맡았습니다. 2025년에는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 당시 재해방지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홍수방지 기반시설 사업이 유령 공사거나 부실 시공, 절감 공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민중 항의가 일어났고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무 야르데스는 2025년 9월 하원의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달 7일 필리핀 수사당국은 로무 야르데스를 약탈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관련 금액이 74억 4천만 필리핀 페소 약 1억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문은 이 자금이 홍수방지 기반시설 등 정부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고 이들 사업은 대부분 로무 야르데스가 하원의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두 체포영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는 두테르트와 마르코스라는 두 정치 가문의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사라는 올해 2월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맥박 연구 회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가 사라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사라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두테르테가 당국에 의해 헤그 국제 형사 재판소로 이송돼 구금된 점을 고려할 때 사라가 당선된 뒤에는 반드시 현 정부에 대한 청산을 벌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정치 분석 전문가 리고베토 디그라우는 사라를 향한 탄핵 심리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마르코스 당국이 사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새로운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글라우는 만약 사라가 이번 형사 기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경우 그녀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중의 마음속 영웅이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의 이계성 부원장은 이두 체포영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라의 체포영장이 여론의 동정과 지지를 얻은 뒤 당국은 로무야르데스를 신속히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사라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의혹에 대응하고 대통령 마르코스가 부패 연루 친족들과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올해 초 로무야르데스는 나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계성 부원장은 필리핀 행정부가 이번 부패 파문에서 자신의 연루를 분명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면서 로무야르데스 체포가 과연 정치적 쇼인지 아니면 당국이 홍수방지공사 스캔들을 엄정히 조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의 권력 다툼은 갈수록 격화되고 필리핀의 경제와 생활 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당국에 대한 실망

0: 외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중은 이런 정치적 조작에 이미 실정을 느끼고 있어 반드시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의 정치 분석가 데니스 코로나시오는 필리핀 국민들이 부패 처리, 실업률 감소, 통화 팽창 대응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미흡함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야당으로 여겨지는 사라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리핀 아시아의 세기 전략연구소 부소장 안나 마린도그 우이는 필리핀 당국의 일련의 체포와 탄핵 조치가 법과 정의 그리고 핵심 추궁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자들의 이익 계산에 불과하며 이는 필리핀 정치권의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사르가 8일 영국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영국의 예루살렘 총영사관 폐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가자지원센터의 영국 대표 철수, 그리고 영국 관리 12명의 이스라엘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영국에 보복하려 하고 영국과의 관계는 왜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외교 파문이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영국에 보복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밀리번드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영국 기업이 정착촌에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 12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상품 무역을 제한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정착민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을 확장하고 이 일 구역 사업을 추진하며 정착민의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두 나라 방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티나 대통령실은 8일 성명을 통해 12개국 외무장관들의 공동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팔레스티나는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고 1967년 국경을 기반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팔레스티나 국가를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정한 이 일 구역은 예루살렘 동쪽과 요르단강 서안의 대규모

0: 정착지 마르 알두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리적 연속성이 더욱 분열되고 두 나라 방안의 현실적 가능성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그럼 과거의 동반자가 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유럽 내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져 왔고 양국은 무역과 안보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새로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양측은 가자 인도주의 상황,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 등 문제에서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영국,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벤게르와 재무장관 스모트리히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명은 두 사람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를 거듭 선동했고 팔레스타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큰 전환점은 2025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 방안의 가능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 기사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악화는 가자 분쟁에서 비롯됐다면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확장과 정착민들의 폭력 등 문제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처럼 나빴던 적이 없었다면서 단기간 내에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이견이 방위와 무역 등 분야에서 구축해온 협력 관계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국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방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 전체 경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은 한편으로는 정착촌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촌 확장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저항운동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지금 당장 평화는 정착촌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가 219역 건설과 그 밖의 두 나라 방안을 약화시킨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치들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의 직접 제한 거주지 관련 무역이 영국이 두 나라 방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착촌 상품 무역이 이스라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영국 조치의 단기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 효과와 모범적 효과에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 국가들이 공조해 대응했으며 그 밖에 여러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문제와 관련해 많은 서방 국가들이 보다 조율된 압박 기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다육식물 화분에 어느 날 잡초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뽑지 않고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육식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자라더니 어느새 꽃까지 피우며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싹 하나도 그대로 두면 결코 작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잡초는 처음부터 넓은 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다가 어느새 그곳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들어온 감정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 마음속에 포조갑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리기심, 자만심, 욕심, 허용심, 시기심 등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안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걷어낸 다음 그 자리에 평온함, 겸손함, 기쁨 등을 심는다면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잡초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마음의 잡초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혜윤 가수가 부릅니다. 언제나 고향과 함께 산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건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좌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서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율 기제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립안,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제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제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론수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0: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고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행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종.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구리의 겨울잠, 동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개구리들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여름에 연못에서 시끌벅적 울던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바로 동면이라는 자연의 신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몸의 온도가 주변 환경의 온도와 같이 변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움직이거나 먹이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겨울을 살아가기 위해 몸의 활동을 거의 멈추는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개구리는 연못 바닥의 진흙 속이나 땅속 깊은 곳에 숨어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때 심장 박동은 매우 느리게 뛰고 호흡도 거의 멈춥니다. 먹이도 전혀 먹지 않고 몸 안에 저장해둔 에너지만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조용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개구리는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호흡이 다시 활발해지고 다시 물가로 나와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면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의 지혜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의 활동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이죠. 자연은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개구리의 겨울잠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흥미롭게 들었던 동면 이야기 오늘 다시 전해드리니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 그리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익숙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짧은 글 전해드렸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0: 다음 지구를 감싸는 보호막, 자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자기장은 지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고속의 하전립자들을 우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 립자들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지구에 닿는다면 식물과 동물, 인간의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이 립자들을 감싸고 빗겨내어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자기장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셈입니다.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용암이 움직이면서 생겨납니다. 지구 중심부는 뜨거운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금속이 끊임없이 순환 운동을 하면서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력은 지구 밖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 넓은 영역을 감쌉니다. 자기장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라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바로 지구 자기장의 힘 덕분입니다. 과거의 항해사들은 라침판을 이용해 길을 찾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기술이 지구 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만 년 단위로 자기의 극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기장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지탱하는 자연의 힘, 그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의 신비입니다. 계속해 겨울밤의 기적, 서류와 얼음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에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서리죠.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자연이 스스로 만든 그림입니다. 서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요리 표면에 닿아 액체가 되지 않고 직접 얼음으로 변하는 승화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수증기 분자들이 차가운 표면에 모여 얼음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음 결정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지가 뻗고 가지가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무늬가 생겨납니다. 하나하나의 서리 결정은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자연이 하나씩 손으로 조각한 보석처럼 정교합니다. 밖의 기온이 아주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화려한 서리 무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나무 가지처럼 가늘게 뻗고 어떤 것은 꽃잎처럼 둥글게 펼쳐집니다. 햇살이 비추면 얼음 결정이 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서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자연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음을 단순히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얼음 결정의 세계는 놀랍고도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추운 겨울날 창문에 피어나는 서리를 보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 현상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량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고향아.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용실 씨의 엄마는 나더러 시집가라 해요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외아들 하나를 장가 보내고 세간을 내어준 뒤 홀가분하게 독립시켰다. 그리고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라도 탈없이 모사하기를 몸과 마음으로 약속하며 나날을 보내는 모녀가 되었다. 모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호물없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지만 나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말을 삼가하고 또 삼가한다. 상처가 될 말은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하고 가끔 어머니가 불편해할 때 애가 나서 내뱉으려는 소리도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목구멍으로 삼키고 불편함은 속으로 좁아버린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필경 어머니이다. 10여 년 넘게 앓고 있는 자신을 애써 간호하는 딸의 팔자가 늘 마음에 걸려 자주 같은 말을 내뱉곤 한다. 용실아,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가라. 그럴 때면 왜 하필 그런 말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는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하시는 말이다.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그 말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는 따뜻한 사랑임을 안다. 어머니는 전처럼 내가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사는 모습을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려보며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 간호하는 나를 더 붙잡고 싶지만 또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서 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의 여실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머니 어떻습둥 하고 안부를 묻는 말조차 감히 꺼내지 못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여졌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쩌면 그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0여 년 전 내가 24이 되던 해에도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러앉혀놓고 말씀하셨다. 시집도 때가 있는 법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말에 나는 결혼을 했다. 사업도 안정적이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훈칠한 남자였다.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으며 평범한 행복이 시작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남편은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국내 요명 병원을 전전하며 집 네 채를 다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건만 결국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사위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가다니. 남편의 장례식 날 어머니의 손수건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어머니 역시 37살에 남편을 잃고 다섯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아버지의 몫까지 혼자 짊어진 채 살아오셨다. 그래서인지 늘 자식들에게만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운지 몸으로 겪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자식에게 생애 진액을 다 빼주고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말이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다섯 자식 가운데 그래도 둘째 딸인 나를 선택해 우리 집으로 오셨다. 리우는 두 가지였다.
내가 수학교 때 학교에가 돌에 걸려 넘어져 허벅지 뼈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자 어머니는 나을 때는 정상아이였는데 왜 절름 발이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라며 체념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나를 업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천진골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 마음에는 아픈 자식이 첫째다. 다리를 다쳐 아팠던 나, 그런 나를 업고 다닌 말리길, 결혼하여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동무해주고 싶어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는 틈만 나면 같은 말을 하셨다. 용실아, 가정에는 남편이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너는 지금 그걸 다 혼자 하고 있구나. 그러다 너도 나처럼 쓰러진다.

요태선 봄 마당의 산포도를 전자로 남자를 불렀다. 그가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어머니께 인사를 했다. 어머니, 효녀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혀로 또렷이 답하지는 못했지만 눈가에 조용히 미소가 흐렸다. 수도가 막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 남자들의 손길이 집에 머물다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시고는 늘 같은 말을 남기셨다. 그래도 남편은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기적처럼 이겨낸 어머니는 이제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나들어 시집가라던 그 목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사무치게 그립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60년을 혼자 사셨고 나는 55세 남편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10여 년을 살고 있다. 딸에게 시집을 가라던 그 말은 어쩌면 자신의 고단했던 일생을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기도였을 것이다. 남자 목까지 도맡아 살며 지쳐 쓰러질까 봐 밤마다 속으로 삼켰던 걱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시집갈 생각이 없다.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딸로서의 마지막 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쥐고 나는 오래 그 빛을 바라본다. 사람의 인생이란 끝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강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평생 남편 없이 아이들을 건너편으로 또 밀며 살았고 나는 남편 없이 늙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쪽 언덕에 서 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외로움을 건너온 셈이다. 어머니가 내게 시집을 가라던 말은 새 삶을 살라는 재촉이 아니라 혼자가 되지 말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견디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기대어 사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리치를 알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의식이 모두 사라진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조용한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영실아, 수고했다. 이제 어머니를 놓고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와신상담입니다. 놀과의 뗄나무신, 맛볼상, 쓸개담으로 부리되는 와신상담은 솜니에 눕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잊지 않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촌조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기원전 496년 오나라 왕 함려는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림종시 함려는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후 월나라 왕 구천은 부차가 밤낮 없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훈련하면서 월나라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손을 써서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신 법료가 간곡히 간언했습니다. 안 됩니다. 모기는 흉기라고 들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무력쟁탈은 정사에서 하책인 줄 압니다. 싸움에서 모험은 하늘이 금하는 일이거늘 이를 어겼다간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천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월왕 구천은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오나라는 종리의 부대를 출동시켜 월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월나라 군대를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구천과 그의 군사들은 회계산에서 오나라 군사들에게 겹겹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구천이 법률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경리 말을 듣지 않은 탓에 이지 경리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법률은 오나라의 사람을 파견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전하고 후한 뇌물을 보내 화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법률은 만약 오나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나라의 모든 것을 오나라에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천은 법률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부문종을 파견하여 오나라의 화해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문종은 오왕 앞에 무릎을 꿇고 월나라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종은 고천이 오나라 왕이 신하가 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초비 되려 하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나라 왕 부촌은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대신인 오자서가 이에 동의하지 말 것을 한사코 권고했습니다. 오자서는 이 기회를 빌어 원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종이 돌아와 이를 구천에게 알리자 구천은 검을 빼들어 자기 아내를 죽인 후 오나라와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문종은 구천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나라의 대신 대제비는 여자와 재물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오니 그 자를 이용하면 좋은 수가 있을 것으로 아나이다. 고천은 문종을 시켜 비밀리에 태제비에게 미녀들과 재물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과연 태제비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처에게 선처를 부탁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천은 자기 나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는 한 차례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굴욕을 당한 구천은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고 매일 섬유에서 자면서 끼리마다 먼저 쓰디쓴 쓸개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천은 망국의 지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몇 년 후 월나라는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월왕 구촌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여 노력하거나 큰 뜻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도많은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에 새 국민을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무원 영리 소명에 시장 감독 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앙골라 국민의회 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양질 봉사의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지식 집약형 봉사의 수출 확대를 고무하며 중국의 대규모 시장 기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고 더 훌륭한 중국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인 올해 우리나라의 봉사무역 혁신 발전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개방 수준이 더 높고 구조가 더 우수하며 동력이 더 강력한 봉사무역의 새로운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해 해안의 해남 자유무역항 원스톱 항공기 정비산업기지 안에는 웽그랴에서 온 화물기가 고급 전기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기지는 해외 항공기 200회 이상의 정비와 도장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해남 항공 기술공항 정비기지의 양문박 부총감독은 한국, 越남, 타이 등 나라의 항공기들이 한 대씩 우리 쪽으로 와 정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보세 정책을 바탕으로 항공자재를 미리 기지의 항공자재 마트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비 주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종합 정비 비용을 10에서 15% 절감해 해외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더 빠르며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무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국제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분야로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봉사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봉사수출 성장에 관한 관광과 운송봉사수출의 기여률은 50%를 초과했습니다. 조국 북쪽 변경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상품을 가득 실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잇따라 유라시아 내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 내몽골은 만주리와 이련호트 두 국가급 철도 중추 항구의 우세를 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통과 규모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후고투국 이련호트역 배차 작업장 장립형 부조임은 작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 조직 방식을 최적화함으로써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작업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경을 넘는 화물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력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무역과 봉사소비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봉사무역 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영상 축사나 축하서간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은 봉사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국경 간 봉사무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며 봉사무역을 혁신하고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중국 국제봉사무역교육회 글로벌 봉사무역 정상회의 영상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은 각국 각 측과 함께 봉사 개방을 통해 포용적 발전을 추진하고 봉사 협력을 통해 연계와 융통을 촉진하며 봉사 혁신을 통해 발전 동력을 키우고 봉사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손잡고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제품 판매에서 봉사 판매까지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방안, 봉사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봉사무역은 끊임없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첨단으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광동 양강에 위치한 모 해상풍력발전장비제조 기업은 제품과 해결 방안으로 60개 이상 나라와 지구에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글로벌 공급망 센터의 장학 총경리는 기업은 단순히 풍력 발전기를 소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전반 해결 방안을 소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의 업계 표준, 인정체계에 적합해야 하고 국내 성숙한 산업망 우세 근거에 중국의 풍력발전 스마트 제조 기술과 운영 경험을 동시적으로 해외에 소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봉사무역 제2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봉사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봉사가 번창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 애니메이션, 게임 등 디지털 문화제품 분야에서 중국 돌풍이 일었고 중국 전자상 거래는 전 세계를 연결시켰으며 다국 라이브 방송, 공업 온라인 해결 방안 등은 무역 전사슬에 심층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당면 절강성은 13개 종합보세구를 건설해 다국 전자상 거래 업무량이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상무청 주향군 청장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다국 전자상 거래 플러스 해외 창고 융합 발전의 모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기술, 자주 브랜드 제품 수출을 고무하며 해외 종합봉사 체계 건설을 다그쳐 보완했습니다. 우리나라 봉사 수출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동시에 양질 봉사 수출도 끊임없이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전자통신, 생물기술 등 봉사무역의 개방 시점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신판 수입 봉사 경려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호혜상생의 사세로 전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언동 부부장은 연구개발, 설계, 검사 측정, 보수 정비, 공급망 물류 등 제조업 우세에 의거한 봉사 수출을 추진하고 봉사무역과 첨단 제조업 간의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성 봉사 수출의 잠재력을 진작시키고 입국 소비를 확대하며 문화무역의 질적 성격과 효율 증대를 촉진하며 봉사무역 성장의 새 모델을 계속 탐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의리강 총리가 9월 11일 공문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안전생산과 관련해 오물을 한 총도 포치하고 연산용망 구축 관련 오물을 연구했으며 노후 저수지 개조와 개선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오물을 연구하고 전국 교육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해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때 관한 상황 보고를 총치한 후 기금회 관리 조례 개정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생산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교훈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금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실히 학습하고 체득하며 단호히 관철 실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하나를 보고 요를 깨쳐야 합니다. 교정과 제도의 리행이 미흡한 점, 공사를 청청히 받고 도급하는 점, 안전감독이 미흡한 점 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관리를 엄격히 하고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이행하며

0: 안전생산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확실히 다져야합니다. 종점 산업 분해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위험 부담과 오한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상시화된 감독지법을 강화하며 안전생산 위법 행위와 교정 위반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며 종특대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배치와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견제하며 컴퓨팅 기반 시설 건설을 한층 더 완비하며 핵심 기술과 장비의 연구 개발 응용을 적극 추진해 다층적 네트워크형 연산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력 계산 협동과 전력망 융합을 추진하고 연산력 자원의 관측 조성과 핵심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며 연산과 전력 시설의 기획과 접목을 강화하고 친환경 전력의 직결 그리고 발전 원천과 망, 부하, 저장 등 프로젝트의 실현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업이 과학기술 혁신, 자원 통합, 응용 보급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수요와 공급이 더 잘 맞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장단을 결합하고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며 분류를 따라 대책을 시행해 노후 저수지의 안전 역량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후 저수지 개조와 개선의 목표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개조 기준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하며 저수지별 맞춤 대책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며 동시에 조정과 관리, 일상 관리 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부문 간의 협력과 요소 보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회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학령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위 공급, 교원 배치, 재정 보장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가 전략 수요에 초점을 맞춰 우수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학과와 전공 배치, 교재 체계 구축, 인재 양성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리듬을 실천하고 덕지 체미로의 오육을 병행하며 다섯 가지 교육을 융합해 많은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인재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금회의 공신력 구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더욱 규범화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내부 관리 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며 종점 분야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종합 감독 능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공익 자선 사업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령에 서명해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감독관리소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감독관리소의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법에 따라 행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감독관리소는 현급 인민정부 시장감독부문의 파출기구로서 관할구역 내 개인공상업자 등록, 식품생산경영일상감독, 시장감독 분야 민원신고 처리, 위법행위 조사와 처벌 등 직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시장감독관리소가 법에 따라 감독활동을 전개하고 경영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피면하거나 최대한 줄이며 사회적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소는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사무제도를 공개하며 규범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정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0: 전국임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11일 북경민대회당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습금평 주석과 로렌스 대통령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앙골라 관계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적 관계로 격상됐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앙골라와 함께 양국 원수의 종양 공동인식을 따르고

0: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신시대 전천 후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앙골라가 장기간 한계 중국 원칙을 견제해온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앙골라가 국가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양 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며 농업, 어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하이라이트를 육성해야 합니다. 올해 중국 아프리카 인문교류해를 계기로 문화,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이행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앙골라 국민의회와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호혜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앙골라 측이 중국 전국인대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의원 연수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전국인대의 립법 업무 상황을 소개하면서 양 측이 친환경 발전, 사회 관리, 민생 보장 등을 둘러싸고 립법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동시에 글로벌 동반자의 공동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앙골라는 중국과 에너지, 경제 무역, 투자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앙골라 국민의회는 중국 전국 인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협정 리행을 촉진하기 위해 립법기관의 법적 보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회담 후 조락재 위원장과 알메이다 의장은 중국 전국 인대와 앙골라 국민의회 간 양해 비망록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최달봉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앙골라 국민의회 알메이다 의장을 접견 했습니다. 왕혼영은 2024년 습근평 주석이 중국 방문 중인 로렌수 대통령과 함께 중국 앙골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고 공동 발표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앙골라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자 간의 조율을 강화해 중국과 앙골라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중국과 앙골라 양국이 각자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알메이다 의장은 앙골라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원수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면서 양국 재반 분야의 협력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는 중국이 제안한 일련의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앙골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합니다. 앙골라는 양국 에너지, 경제 무역, 교통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를 촉진할 것입니다. 호춘화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에너지장관회의가 11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공문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주석의 네 가지 혁명, 한 가지 협력이라는 에너지 안보 새 전략의 지도 아래 중국의 에너지 공급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친환경 저탄소 전환이 깊이 있게 촉진됐으며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구도 안에서 에너지 실무협력에 깊이 참여하여 지역 에너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설창 부총리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로 전 세계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의 기여자로 국제 에너지 협력의 실천자로 될 것이고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보편적 공유를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

0: 에너지 접근성 제고 창의를 내행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분산형 에너지와 충전 기반 시설 발전을 적극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 협력을 강화하여 손잡고 우수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의 에너지 조상, 디지털 전력망 등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숙한 기술과 적용 사례를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적인 공동관리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관리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포용, 혁신, 협력을 함께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공동체를 주제로 한 본대회 개막식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현국의 에너지 장관, 대표, 관련 국제기구 책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 중공조항 대외연락부와 중공섬서성위원회가 함께 주최한 중국공산당의 이야기, 섬서에서의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실천 주제 선전 소개회가 10일 섬서성 연안시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마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 방문 열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운에서 열린 제26회 중국 국제무역 상담회에서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릉격은 발언에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으로 가자고 말해야지 탈중국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말해 현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량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발전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은 투자 박람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번 투자 박람회는 20만 평방미터의 전시 면적과 14개의 전문 전시 구역을 마련했고 129개 나라와 지구, 30개 국제기구에서 온 1200여 개의 정부 공식기관과 공상기업 단체가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9일 오전에 열린 중미성과 주투자무역협력교류 행사 현장에서 상무부 릉격 부부장은 데이터 수치들을 전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중국 내 누적 외자 기업 설립 수는 이미 8만 4천여 곳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관련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95% 이상이 중국 내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기업의 약 60%는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중국화에 대한 잡음의 직면에 다국적 기업계는 실제 자금과 행동으로 저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회장 탄스는 일부 언론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통계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보여준다면서 올해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남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해리 세이어디는 더 직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가 중국을 전 세계 최우선 투자처로 꼽았고 응답 기업의 75%는 2026년에 중국의 재

0: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 기업들은 중국 내 리 가운데 총 약 137억 9천만 달러를 향후 3년 내지 5년의 재투자에 이미 배정했습니다. 해리 셰이어딘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투자 목적지이자 높은 사업 수익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지방 내 대중국 경제무역 협력에서 거둔 탄탄한 성과 역시 탈중국화는 통하지 않고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오리건주 중국 리사회 명예회장이며 전주 상문의원인 마이클 덴브로는 2025년 중국이 오리건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됐다면서 오리건주의 상품 수출 총액의 약 19%가 중국 시장에서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무역이 현지에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덴브로 의원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불가리아 부총리 겸 경제투자산업부 부장인 알렉산드르 프레프는 8일 오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중국을 찾아온 것은 경제발전과 관련해 중국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알렉산드르 프레프 부총리는 중국을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불가리아와 중국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건강기능식품 참가업체인 조시 스퍼웨이는 기자에게 중국에 올 때마다 늘 자신이 미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련 시계 자문 유한 회사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부중삼은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기에 중국이 예측 가능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내놓은 일관된 정책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자인지 아니면 탈중국화인지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박람회 행사장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협력과 신뢰였습니다. 중국은 초대형 시장과 예측 가능한 발전 환경을 바탕으로 자국의 확실성을 세계 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박람회 현장에서 느껴보는 중국으로 가자는 열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1: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통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0: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1: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12부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필리핀 두 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국 유인구조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자국마다의 수많은 분투자와 동반자들의 공동 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불여사 선생님도 이번에 우리 우주비행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니 선생님께서도 여러 종목을 체험하셨더군요.
5: 네, 맞습니다.
4: 어떤 느낌이 든가요?
5: 당시 저는 회전의자의 기능 훈련과 과부하 지구력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회전의자 훈련은 회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다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서 구토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많이 힘들었죠. 당시 주위를 살펴보니 옆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당원파 선생님께서도 매번 훈련 때마다 그 쓰레기통을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4: 왜 쓰레기통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까?
6: 네, 언제든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쓰레기통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요.
5: 우주비행사들은 그런 증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6: 네,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자극 강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네, 매번 한계치에 이르면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4: 유인 우주비행사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우주탐사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죠. 신주 7호 발사대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우리 우주비행사들이 처음 선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600명 우주비행사와 함께 그때 그 순간을 회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2008년의 임무는 신주 7호 우주인 승무조에게는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실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암력계 지수가 0에 가까웠습니다.

0: 지강이가 문을 두 번 당긴 후 제가 올라갔고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문을 당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문은 더 열리지 않았고 우리들의 심박수는 이미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벽에 막대기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1: 그 순간 무서웠나요?
0: 무서운 것보다 조급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임무가 국기를 지강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지강은 그 깃발을 받아 흔들며 손잡이 조율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온 후 지강은 왜 먼저 국기를 건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돌아오지 못할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 하더라도 오성 붉은기는 반드시 우주에서 높이 휘날리게 해야 했으니까요.
1: 신주 12호가 처음 우주로 향하는 전반 과정에서 당홍파 씨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떤 일이었나요?
2: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말하기가 좀 벅삭합니다.
1: 무슨 일인데요?
2: 저희 수면구역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면 네, 모두 그곳을 찾습니다. 네, 여유 시간에는 그곳에서 네, 바깥 풍경도 보고 지구도 보고 네, 우주도 봅니다. 네, 그리고 가끔 샤워도 자신의 수면구역에 사는데요. 네, 그때면 창문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곤 합니다.
1: 이미 우주에 있다는 걸 잊은 거죠?
2: 네, 맞습니다. 선실 밖은 진공 상태고 광활한 우주입니다.
1: 오늘 현장은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분들께 우주비행사 대호 중에 일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럼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 교원은 큰 녹음기를 강단 위에 놓고 학생들어 몇 마디씩 말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또는 20년, 30년 후에 다시 들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네, 너무 긴장해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우주 비행사들도 텔레비전 앞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네,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비행사업과 우주항공사업에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하고 기능을 연마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주비행사는 뭐든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이 바로 네, 엄밀하고 세밀하며 과감하고 억척스러우며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구선생님, 이번 특별체험을 통해 벌써 다음 사상정치수업 주제와 내용을 준비하신 건 아닌가요?
3: 저는 다음 수업의 제목을 하늘 끝에서 신변까지로 정할 예정입니다. 바로 우주 여웅들,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홍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모두 일반인이지만 우주 비행 사업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한 기여를 선택했습니다. 유인 우주비행 정신은 단순한 우주비행 사업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보국의 정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업에서 유인 우주비행 정신을 강의해야 하는 의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부단히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듯 세대를 넘겨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전승해야 하는 꿈입니다.
1: 중국 유인 우주비행 정신은 중국 정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 정신을 고양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실제적 노력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교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 사상 해석인 사춘도 교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발전에 강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함으로써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한마음 한뜻으로 분투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며 각종 난관을 돌파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이 밝은 전망을 맞이했습니다.
4: 네, 습금형이 좋아하는 전구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뉴스 초적 이어집니다.
3: 뉴스 초적.
4: 오늘은 필리핀 두 건의 체포영장 뒤에 숨은 권모 술수와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에 최근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4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 쾌손시 지방법원이 부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살해를 저지르도록 위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일 경찰은 재해방지 사업 비리 혐의로 필리핀 전 하원의장이자 대통령인 마르코스의 사촌동생 마르틴 로무야르데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두 건의 체포영장을 통해 통치 난관에 깊이 빠진 필리핀 당국이 여론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법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는 필리핀 전 대통령 두테르테의 딸입니다. 필리핀 당국의 사라에 대한 혐의는 2024년 11월에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라는 자신의 안전은 걱정할 바 없다면서 자기는 한 사람과만 대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한다면 마르코스와 그의 부인 이사 그리고 로무 아르데스를 죽이러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후 해당 발언이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해 왜곡했다면서 본래 의도는 자신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필리핀 상원은 사라의 부패, 암살 계획,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언도 탄핵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사라 탄핵을 주도해 추진하던 로무 야르데스 역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로무 야르데스는 2022년 7월부터 하원의장을 맡았습니다. 2025년에는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 당시 재해방지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홍수방지 기반시설 사업이 유령 공사거나 부실 시공, 절감 공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민중 항의가 일어났고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무 야르데스는 2025년 9월 하원의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달 7일 필리핀 수사당국은 로무 야르데스를 약탈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관련 금액이 74억 4천만 필리핀 페소 약 1억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문은 이 자금이 홍수방지 기반시설 등 정부 사업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고 이들 사업은 대부분 로무 야르데스가 하원의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두 체포영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는 두테르트와 마르코스라는 두 정치 가문의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4: 사라는 올해 2월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맥박 연구 회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가 사라의 대통령 취임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사라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두테르테가 당국에 의해 헤그 국제 형사 재판소로 이송돼 구금된 점을 고려할 때 사라가 당선된 뒤에는 반드시 현 정부에 대한 청산을 벌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정치 분석 전문가 리고베토 디그라우는 사라를 향한 탄핵 심리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마르코스 당국이 사라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새로운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글라우는 만약 사라가 이번 형사 기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경우 그녀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중의 마음속 영웅이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의 이계성 부원장은 이두 체포영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라의 체포영장이 여론의 동정과 지지를 얻은 뒤 당국은 로무야르데스를 신속히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사라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의혹에 대응하고 대통령 마르코스가 부패 연루 친족들과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올해 초 로무야르데스는 나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계성 부원장은 필리핀 행정부가 이번 부패 파문에서 자신의 연루를 분명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면서 로무야르데스 체포가 과연 정치적 쇼인지 아니면 당국이 홍수방지공사 스캔들을 엄정히 조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치권의 권력 다툼은 갈수록 격화되고 필리핀의 경제와 생활 압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당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도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통화 평상률은 이미 6%를 넘어섰고 페소 환율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사회기상관측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구의 52%가 자신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자인했고 13%의 가구는 빈곤선 부근을 맴돌고 있다고 자인했습니다. 이계성 부원장은 필리핀 당국이 로무야르데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경제 압박과 민생 난관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중은 이런 정치적 조작에 이미 실증을 느끼고 있어 반드시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의 정치 분석가 데니스 코로나시오는 필리핀 국민들이 부패 처리, 실업률 감소, 통화 팽창 대응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미흡함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야당으로 여겨지는 사라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리핀 아시아의 세기 전략연구소 부소장 안나 마린도그 우이는 필리핀 당국의 일련의 체포와 탄핵 조치가

0: 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1: 분석과 설명.
2: 오늘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사르가 8일 영국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영국의 예루살렘 총영사관 폐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가자지원센터의 영국 대표 철수, 그리고 영국 관리 12명의 이스라엘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영국에 보복하려 하고 영국과의 관계는 왜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외교 파문이 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영국에 보복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밀리번드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영국 기업이 정착촌에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프랑스, 카나다 등 12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상품 무역을 제한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폭력 행위를 저지른 정착민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을 확장하고 이 1구역 사업을 추진하며 정착민의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두 나라 방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티나 대통령실은 8일 성명을 통해 12개국 외무장관들의 공동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팔레스티나는 국제법과 유엔 결의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고 1967년 국경을 기반으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팔레스티나 국가를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정한 E1구역은 예루살렘 동쪽과 요르단강 서안의 대규모 정착지 마르 알두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리적 연속성이 더욱 분열되고 두 나라 방안의 현실적 가능성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그럼 과거의 동반자가 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유럽 내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져 왔고 양국은 무역과 안보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새로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양측은 가자 인도주의 상황,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팔레스티나 국가 건립 등 문제에서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영국,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 안보부 장관 벵겔 왕

0: 재무장관 스모트리히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명은 두 사람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티나인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를 거듭 선동했고 팔레스티나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큰 전환점은 2025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이 팔레스티나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 방안의 가능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 기사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악화는 가자 분쟁에서 비롯됐다면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확장과 정착민들의 폭력 등 문제로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처럼 나빴던 적이 없었다면서 단기간 내에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측의 이견이 방위와 무역 등 분야에서 구축해온 협력 관계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국의 정면 대결이 어떤 신호를 방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는 8일 영국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조성한 정착촌에서 나온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 전체 경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은 한편으로는 정착촌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촌 확장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저항운동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지금 당장 평화는 정착촌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가 219역 건설과 그 밖의 두 나라 방안을 약화시킨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치들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의 직접 제한 거주지 관련 무역이 영국이 두 나라 방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착촌 상품 무역이 이스라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영국 조치의 단기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 효과와 모범적 효과에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들이 공조해 대응했으며 그 밖에 여러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문제와 관련해 많은 서방 국가들이 보다 조율된 압박 기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是无力原谅
0: 심층보도마칩니다이시간프로팬성과진행의김성경이었습니다우리방송의기타내용을더들으시려면윈팅앱을내려받아온라인으로청취하시길바랍니다함께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안녕히계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다육식물 화분에 어느 날 잡초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뽑지 않고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육식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자라더니 어느새 꽃까지 피우며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싹 하나도 그대로 두면 결코 작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잡초는 처음부터 넓은 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다가 어느새 그곳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들어온 감정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 마음속에 포조갑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리기심, 자만심, 욕심, 허용심, 시기심 등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안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걷어낸 다음 그 자리에 평온함, 겸손함, 기쁨 등을 심는다면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잡초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마음의 잡초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혜윤 가수가 부릅니다. 언제나 고향과 함께 산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실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용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미용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격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종.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구리의 겨울잠, 동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개구리들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여름에 연못에서 시끌벅적 울던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바로 동면이라는 자연의 신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몸의 온도가 주변 환경의 온도와 같이 변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움직이거나 먹이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겨울을 살아가기 위해 몸의 활동을 거의 멈추는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개구리는 연못 바닥의 진흙 속이나 땅속 깊은 곳에 숨어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때 심장 박동은 매우 느리게 뛰고 호흡도 거의 멈춥니다. 먹이도 전혀 먹지 않고 몸 안에 저장해둔 에너지만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조용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개구리는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호흡이 다시 활발해지고 다시 물가로 나와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면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의 지혜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의 활동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이죠. 자연은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개구리의 겨울잠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흥미롭게 들었던 동면 이야기 오늘 다시 전해드리니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 그리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익숙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짧은 글 전해드렸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렴수원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에 가고 싶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다음, 지구를 감싸는 보호막, 자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자기장은 지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고속의 하전립자들을 우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 립자들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지구에 닿는다면 식물과 동물, 인간의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이 립자들을 감싸고 빗겨내어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자기장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셈입니다.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용암이 움직이면서 생겨납니다. 지구 중심부는 뜨거운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금속이 끊임없이 순환 운동을 하면서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력은 지구 밖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 넓은 영역을 감쌉니다. 자기장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라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바로 지구 자기장의 힘 덕분입니다. 과거의 항해사들은 라침판을 이용해 길을 찾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기술이 지구 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만 년 단위로 자기의 극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기장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지탱하는 자연의 힘, 그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의 신비입니다. 계속해 겨울밤의 기적, 서류와 얼음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에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서리죠.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자연이 스스로 만든 그림입니다. 서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요리 표면에다가 액체가 되지 않고 직접 얼음으로 변하는 승화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수증기 분자들이 차가운 표면에 모여 얼음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음 결정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지가 뻗고 가지가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무늬가 생겨납니다. 하나하나의 서리 결정은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자연이 하나씩 손으로 조각한 보석처럼 정교합니다. 밖의 기온이 아주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화려한 서리 무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나무 가지처럼 가늘게 뻗고 어떤 것은 꽃잎처럼 둥글게 펼쳐집니다. 햇살이 비추면 얼음 결정이 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서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자연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음을 단순히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얼음 결정의 세계는 놀랍고도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추운 겨울날 창문에 피어나는 소리를 보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 현상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고향아.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용실 씨의 엄마는 나더러 시집 가라 해요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외아들 하나를 장가 보내고 세간을 내어준 뒤 홀가분하게 독립시켰다. 그리고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라도 탈없이 모사하기를 몸과 마음으로 약속하며 나날을 보내는 모녀가 되었다. 모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호물없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지만 나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말을 삼가하고 또 삼가한다. 상처가 될 말은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하고 가끔 어머니가 불편해할 때 애가 나서 내 뱉으려는 소리도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목구멍으로 삼키고 불편함은 속으로 좁아버린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필경 어머니이다. 10여 년 넘게 앓고 있는 자신을 애써 간호하는 딸의 팔자가 늘 마음에 걸려 자주 같은 말을 내뱉곤 한다.
1: 용실아,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가라.
0: 그럴 때면 왜 하필 그런 말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는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하시는 말이다.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그 말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는 따뜻한 사랑임을 안다. 어머니는 전처럼 내가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사는 모습을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려보며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 간호하는 나를 더 붙잡고 싶지만 또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서 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의 여실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머니 어떻습둥 하고 안부를 묻는 말조차 감히 꺼내지 못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여졌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쩌면 그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0여 년 전 내가 24이 되던 해에도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러앉혀놓고 말씀하셨다. 시집도 때가 있는 법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말에 나는 결혼을 했다. 사업도 안정적이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훤칠한 남자였다.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으며 평범한 행복이 시작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남편은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국내 요명병원을 전전하며 집 네 채를 다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건만 결국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사위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다.
1: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가다니.
0: 남편의 장례식 날 어머니의 손수건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어머니 역시 37살에 남편을 잃고 다섯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아버지의 몫까지 혼자 짊어진 채 살아오셨다. 그래서인지 늘 자식들에게만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운지 몸으로 겪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자식에게 생애 진액을 다 빼주고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말이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다섯 자식 가운데 그래도 둘째 딸인 나를 선택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내가 소학교 때 학교에 가 돌에 걸려 넘어져 허벅지 뼈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자 어머니는 나을 때는 정상아이였는데 왜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라며 재념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나를 업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천진골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 마음에는 아픈 자식이 첫째다. 다리를 다쳐 아팠던 나, 그런 나를 업고 다닌 말리길, 결혼하여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동무해주고 싶어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는 틈만 나면 같은 말을 하셨다. 용실아, 가정에는 남편이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너는 지금 그걸 다 혼자 하고 있구나. 그러다 너도 나처럼 쓰러진다. 몇 해 전 봄, 마당에 산포도를 전지하러 남자를 불렀다. 그가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어머니께 인사를 했다. 어머니, 효녀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혀로 또렷이 답하지는 못했지만 눈가에 조용히 미소가 흐렸다. 수도가 막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 남자들의 손길이 집에 머물다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시고는 늘 같은 말을 남기셨다. 그래도 남편은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기적처럼 이겨낸 어머니는 이제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나더러 시집가라던 그 목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사무치게 그립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60년을 혼자 사셨고 나는 55세 남편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10여 년을 살고 있다. 딸에게 시집을 가라던 그 말은 어쩌면 자신의 고단했던 일생을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기도였을 것이다. 남자 목까지 도맡아 살며 지쳐 쓰러질까 봐 밤마다 속으로 삼켰던 걱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시집갈 생각이 없다.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딸로서의 마지막 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쥐고 나는 오래 그 빛을 바라본다. 사람의 인생이란 끝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강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평생 남편 없이 아이들을 건너편으로 또 밀며 살았고 나는 남편 없이 늙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쪽 언덕에 서 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외로움을 건너온 셈이다. 어머니가 내게 시집을 가라던 말은 새 삶을 살라는 재촉이 아니라 혼자가 되지 말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견디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기대어 사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리치를 알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의식이 모두 사라진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조용한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영실아, 수고했다. 이제 어머니를 놓고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와신상담입니다. 놀과의 뗄나무신, 맛볼상, 쓸개담으로 풀이되는 와신상담은 솜니에 눕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잊지 않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촌조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기원전 496년 오나라 왕 함려는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림종시 함려는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후 월나라 왕 구천은 부차가 밤낮 없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훈련하면서 월나라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손을 써서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신 법료가 간곡히 간언했습니다. 안 됩니다. 모기는 흉기라고 들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무력쟁탈은 정사에서 하책인 줄 압니다. 싸움에서 모험은 하늘이 금하는 일이거늘 이를 어겼다간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천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월왕 구천은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오나라는 종리의 부대를 출동시켜 월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월나라 군대를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구천과 그의 군사들은 회계산에서 오나라 군사들에게 겹겹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구천이 법률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경리 말을 듣지 않은 탓에 이지 경리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 법률은 오나라의 사람을 파견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전하고 후한 뇌물을 보내 화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법률은 만약 오나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나라의 모든 것을 오나라에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천은 법률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부문종을 파견하여 오나라의 화해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문종은 오왕 앞에 무릎을 꿇고 월나라의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종은 고천이 오나라 왕이 신하가 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초비 되려 하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나라 왕 부촌은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대신인 오자서가 이에 동의하지 말 것을 한사코 권고했습니다. 오자서는 이 기회를 빌어 월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종이 돌아와 이를 구천에게 알리자 구천은 검을 빼들어 자기 아내를 죽인 후 오나라와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문종은 구천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나라의 대신 대제비는 여자와 재물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오니 그 자를 이용하면 좋은 수가 있을 것으로 아나이다. 고천은 문종을 시켜 비밀리에 태제비에게 미녀들과 재물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과연 태제비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처에게 선처를 부탁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천은 자기 나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는 한 차례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굴욕을 당한 고천은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고 매일 섬유에서 자면서 끼리마다 먼저 쓰디쓴 쓸개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천은 망국의 지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몇 년 후 월나라는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월왕 구촌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여 노력하거나 큰 뜻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 중국 체육대표단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국 체육대표단은 총 1,274명으로 구성됐으며 38개 대종목, 369개 소종목에 출전합니다. 대표단 중 선수는 총 815명으로 평균 연령은 24세, 05후 선수가 전체 선수의 27%를 차지합니다. 소수 민족 선수는 총 58명이며 548명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중국 체육 선수들의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권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자신 자강하고 추종 혁신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왕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결 분투하자라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대회 정신의 집중적 구현으로서 대회 보고의 핵심 요지입니다. 대회 주제의 풍부한 함의를 잘 파악하는 것은 대회의 정신, 특히는 보고의 정신을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은 15차 당대회 때부터 대회의 주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16차, 17차, 18차, 19차 당대회 때는 모두 관례대로 보고의 첫머리에 대회의 주제를 정중하게 제시하고 당내외와 국내외에 많이 새 장정의 길에서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이며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치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20차 당대회의 주제는 고도의 함축적이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치적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총면으로 이해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기치와 사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기치는 방향이고 사상은 행동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의 첫머리에서 당의 정치 방향과 지도 사상을 밝힘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 당이 반드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최신 성과를 지침으로 삼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제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뜻을 견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할 것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둘째,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

0: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당의 요존자와 혈맹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지키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투쟁하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수하고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받아 당이 인민 대중과의 효련적 연계를 요지하고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타는 정치적 번성과 과감히 투쟁하고 승리를 전취하는 의지와 품성을 요지하며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룡조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셋째, 자신 자강하고 수중 혁신하며 분발 정진하고 용왕 매진할 때에 대해서 여기서는 정신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자신감과 결단성을 유지하고 자강 불식하는 정신적 풍모와 정력을 유지하고 과감히 변혁을 도모하는 사업태도, 지칠 줄 모르는 연이 진지하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성과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창조성을 중시하고 재반 사업을 추진해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왕성한 생명력과 활기를 띠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넷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분투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확고히 틀어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온갖 교란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단결 분투에 대해서 이전의 당대회 보고에서는 꾸준히 힘써 분투할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번 대회 조제에서는 처음으로 단결 분투를 강조한 것으로서 보다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은 단결 분투만이 중국인민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길이며 단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단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성사할 수 없으며 분투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과는 끊임없이 분투한 결과임을 거듭 증명해 주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다단한 위험과 도전,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전 당의 단결 통일을 확고히 수호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막강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청국과 중앙뉴스기록영화 제작소가 제작한 대형 무대 예술영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가 9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문예야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기록 대상과 표현 매체로 삼아 평화 수호에 대한 중국인민의 신념과 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작 드라마와 영화를 따라 여행을 떠나다를 핵심으로 삼은 드라마가 참 좋다는 중앙방송청국의 우수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음악을 매개체로 감정을 내재적 핵심으로 삼아 드라마 속의 따뜻한 이야기, 인간 실태, 아름다운 풍경을 융합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노래와 이야기, 온기가 담긴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합니다. 신강을 최초로 조명한 도시 정감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은 소박하고 생생한 일상의 정취, 진실하고 따뜻한 이웃 간의 정, 그리고 매우 치유적이고 순수한 가족의 우정, 사랑을 담아내어 중앙텔레비전 방송 1채널 골든타임에 첫 방송된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의 모든 따뜻한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깊은 가족 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백거강의 알츠하이머의 사랑, 왕쟁량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는 극중 부모님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세월과 함께 동반하는 사심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엄마이자 딸이라는 노래는 혈연을 초월한 상호 구원의 모자간 깊은 정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부모와 자식 간 마음속에 숨겨둔 다정함과 걱정을 노래합니다. 문명 중국 감숙을 보다 주제 취재단 기자들이 정서시 림조현 마가요 문화연구원을 방문해 선사 문명의 전승 활성화와 미국 교육의 특색 방식을 로해했습니다. 마가요 문화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후기의 한 문화 류형으로 현재로부터 약 5천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색 도자기는 마가요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채도 기형은 주로 분, 발, 호, 병 등이며 문양은 화려하고 우아하며 도화는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변해 먼 옛날 선조들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선사 채도 예술의 정점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림조현은 마가요 문화의 보호 전승과 활성화 활용을 강화하고 중점 문화관광 프로젝트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선사 채도 자원이 지방문화 산업 발전과 농촌 진흥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림조현은 황하 선사 문화공원, 마가요 채도타운 등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완공해 유적 보호, 문화 전시, 산업 발전에 실체적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유적지 관광과 도의 재험, 민박, 민속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육성해 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기술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부민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궁박물원의 전칙 당송 서화전이 현재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서예, 회화, 비첨료 문물 107점이 포괄됐습니다. 전시는 전칙을 주제로 서화 예술의 전범과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서예,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해 중국 서화가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전승되어 온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례박물관과 이집트 최고 고문위원회로 구성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고고학 작업을 통해 이집트 기자 주라시나 마을의 세크메트 신전 유적에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면모와 시대별 인류 활동을 밝히는 새로운 실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는 1962년 이래 처음으로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발굴이며 또한 상해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문명 대전 이후 중국과 이집트 양국 간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멤피스 고성은 기원전 3100년경에 건설됐으며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은 1대1로 공동 건설하에서 중국 고고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됩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 팀은 셰크메트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전은 물론 멤피스 지역 전체의 건축 배치, 조성 과정, 사용 역사, 경관 변천 및 문명 진화 과정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흥행 속에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화 이야기 속에 담긴 문화적 코드를 파악하고 2차 창작이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무형문화유산 기술, 디지털 기술, 현대적 미감을 활용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천년의 신화를 젊은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모나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동성 개평시 당구진에 위치한 보루식 건물의 동네 자력은 산적이 1920년대에 외국에 나갔던 화교들이 고향에 돌아와 외국 건물의 양식과 현지 건물을 접목하고 방어에도 좋은 돌로 된 보루를 지었는데 이름하여 조루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 조성된 자력촌에는 1919년에 양한별장과 1920년에 구안거로, 1921년에 운환루, 1922년에 거안루, 1923년에 요광별장, 1924년에 중림루와 진안루, 1926년에 안료 등 15채의 보루식 건물 조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루로는 1925년에 명성루와 1930년에 엽생거로, 1934년에 관생거로입니다. 축조 역사가 가장 긴 조루는 1919년에 룡생루이고 가장 새로 건설된 조루는 1948년에 담로입니다. 자력촌 동구 밖의 고목을 지나 동네에 들어서면 한 곳에 모여있는 보루식 건물 조루가 한눈에 보입니다. 청색의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에는 조각과 벽화가 흘러간 세월을 말해줍니다. 조루들의 만남의 장소를 지나 넓은 탈곡장을 거치면 그 뒤로 푸른 숲속과 맑은 호수가 여기저기에서 십여 채의 조루나 양옥들이 아담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근으로 지어진 보루들이 다양한 모양과 높고 낮은 키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하단은 심플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건물의 상단은 주인의 취미와 재력에 따라 다양한 조각과 벽화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산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건물들은 1층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돌이나 뜨거운 물, 물총들을 사용하면서 산적들이 건물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서양 건물의 접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조루로는 바로 관생거로의 문을 들 수 있습니다. 수입한 쇠로 현지풍의 문을 만들고 문틀에는 복자와 조각을 새겼습니다. 서방에서는 궁중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들여다가 중국식의 문에 옮겼기 때문에 서양식의 조각과 중국식의 서계가 가장 잘 어울리면서 또 다른 조화를 이룹니다. 조루 하나하나는 모두 한 가족의 생활 공간입니다. 방문문의 집인 명성루는 자력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루로 꼽힙니다. 6층 건물의 정원을 거느린 이 건물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농기구와 생활용품 창고, 주방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계단을 올라가서 쇠문을 열면 1층의 홀에 들어서게 됩니다. 5층 밖에는 넓은 복도가 조성되고 고대 로마식 기둥이 화려하게 솟아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는 건물 밖으로 튀어나간 망루가 유럽식 보루의 망루를 본땄습니다. 사면에 랑간을 세운 6층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조항에 푸른 유리기와를 얹은 육각형의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로 인해 명성루는 마치 양복을 입은 중국 농민이 머리에 개량한 중국식 모자를 쓴 듯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동서양 문화의 접목을 잘 보여줍니다. 엽생거로 역시 명성루 못지 않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 건물을 지은 주인이 건물의 벽체 속에 황금을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건물은 벼락을 수차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력촌에서는 회미 족발과 생강, 통닭, 양고기 백숙, 생선 조리 등 정통 개평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마늘을 비롯해 내외에 널리 알려진 현지의
많은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0: 범가수학교는 사천성 광원시 리주구 범가촌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평원 선생님은 10여 년째 이 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범가 학교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재학생 80명 가운데 이 마을의 학생은 28명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북경, 항주, 남경, 광주 등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작은 마을 학교로서 이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2018년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조사 연구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설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학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설 속의 범가수학교는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과 가장 선진적인 교육 리듬을 가진 학교입니다. 장평훈 교장은 사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이게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니 기분은 좋았다고 표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장평원의 양쪽 귓민 머리는 하얗게 물들었지만 아이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장평원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범가 수학교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2018년부터 이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평원에게 던져졌습니다. 장평원이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사실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말 학교에서 일했고 이젠 40대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모두 큰 도시로 나아가고 홀로 마을로 내려왔으니 말입니다. 당시 범가 수학교에는 학생 40여 명밖에 없었고 건물도 거의 무너질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평원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범가 수학교. 무엇으로 부모님들이 모두 교체 있지 않은 나 홀로 어린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장평원은 오로지 학교 환경을 개선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들어서면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운 좋게 그가 부임한 후 교육 부문에서 학교 개조 지원 자금으로 2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학교 교실을 다시 꾸몄고 그 교실은 이런 아이들을 달래주는 마음의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범가 소학교의 책상은 퍼즐처럼 여러 개를 한데 모아 큰 책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책장과 소파도 모두 이란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장평원이 소개하기를 이란 설계는 학생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 교실에 대여섯 명밖에 없으니 흩어져 앉으면 텅텅 비어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교실에 책장을 더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열독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소파와 원목색 책상을 놓았는데 이는 부드러운 재질과 따뜻한 책상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안겨주길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전면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평원의 교육 이름에서 잘 노는 것은 오문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거리감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람과 노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전자제품에 빠지지 않고 또 충분한 운동량이 있어야 아이들의 신체 건강도 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 성장 과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먼 길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공급하는 어린 시절을 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학교 단계에서 긴장을 풀어주면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어깨가 단단해지고 또 그만큼 감당력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문제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강해질 것이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성장하게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2: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문학보가 추천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독서는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아래 책들은 문학보가 추천한 다섯 권의 좋은 책들입니다. 첫 작품은 돌과 복숭아꽃. 이 작품은 향항 작가 서서의 유작입니다.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만 읽어도 그의 독특한 어조와 역동적인 사유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총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1편에는 서서가 창작한 6편의 중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 2편에는 아직 책으로 내지 않은 오래 간직했던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팔순의 고령인 서서는 여전히 생동하고 도약이 넘치는 서사 품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소재도 천차만별이고 거침없습니다. 소설에서 우리는 천체의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도화원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밀도 높은 장편 소설보다는 여러 작품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느긋함과 담담함, 인생의 황혼역이지만 넓은 세상을 향한 열린 탐구의 정신은 독자들 스스로 감탄하게 합니다. 다음은 수백 작가가 쓴 금루매입니다. 금루매는 3세대 여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왜 진정한 정신적 독립과 자기 각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통제하던 데로부터 아이가 성장한 후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찾아내므로써 소설 속의 여성은 점차 넓은 정신적 길로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제목의 금루매는 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완강한 생명력이 있다고 하여 인동화라고도 불리웁니다. 작가 수백은 너그러운 연민의 필치로 깊은 인간성을 그려내면서 강인하고 의연한 다차원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곤경과 힘을 지닌 그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생과 세상의 진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

것으로 생동하고 아름다우며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합니다. 다음은 칠레 작가 로베르토 폴라니오가 쓴 지옥 열람실에서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만 펼치면 독자들은 대뜸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브란 에세이는 자기 집 책상에 앉아 문장들을 구상하고 있는 폴라니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짧은 글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곡이나 쇼팽의 원무곡 같으며 그런 작품들을 수록한 이 두툼한 책에서 저자는 무례한 듯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솜씨를 자랑하며 만담꾼으로 변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변 세계의 통찰력을 가진 보다 입체적이고 생생한 폴라니오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려과의 최신 수필집 막연한 속세의 보물입니다. 작가 려과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며 평범한 생활을 재미있게 쓰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피곤한 아이들, 빠른 사회 절주로 외롭게 방치된 로인,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엄마라는 직책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이소리 봄발 젤리행이 말구나 얼른 잠든 젤리행이 봄 승리의 제갈리수 웬데라라 딘게다 웬데 잠만 해가 되갈리에다

0: 아바딜랭 꿀게르반 아탄달라 벌레다 아글리고도 딩텐산 알을단 동을단 벌제나 오랫들 벌게미 괴사이 빤다네 부여하 아구아리에노 바르군데 문사코 아문다 고친 등만 칠르기 발벌 대로 갓지를 보들렀 탕말티노 얼니 발벌 탈락 들지 바라간겟 우들 벌리 대군에 부야 비엘다하리에 지황이 텔렀 탕말티노 장주 책대 탈락 토락이 희제나
1: 얼린 준탈 토유연구 제외기다들 제일해화릉의 조화람 장준실 고찻등 준탈아 우디가이가 띵텐산들 내가 월띵청상 수세이 진동회사의 빵미문드 날듯 어린 부륵 자스카린 후치리야 제일 해야 되었을로가 벨드라 투르착 바르꾼 탈희 단당인 체력이 벨티기 족산 오늘따라 지군 탈두름의 쪼화랑인 체력이 벨드라 벨당 덤덕 쪼잔하이 하이승은 뜨거대 물건 제자제기는소의조화랑아 홀스텐도 잘르릉갈만 응극할랭 뜨뜨릉뜨뜨 별단의 디하 별휘베이다 장준세레군 대기대란 젤르기 활약들 한흥갈만 딩대단배 월틴 젤헤헤도 디 워스탄업 갓레 꾹바하드나 원안톡인 장준 육 갑스게 이원장 월롱인 데이야 비가 나마헤 그저 해나 해마들

말했다. 누군 할라제 허일맹이 나골라 파우양구 제맥이 본다. 퍽! 탓기지 응르기 델기 델다네 디항이 델든 델라 탕! 월디니 장준이에게 하리야니 거질히리다 연사의 진통 하든 하여든 장르는 가르마 흥르 가르라 데르데르데르다 장준 말 뼈기 섬섯 겔링이 화내다 우주히

긴 차이적인 하늘 내대들라 터들갔던 장인기르그 얼룰 제위와 유엔사임의 은퇴 이르러 유실완복 일임하이라는 데르나상 마카갔던 제위와 젤핵이 알더니 젤핵인 대군이 유엔사하이 앞내게 나누이 우쭐 제위라 지인이 유엔사의 진통을 다이랜 제위자 유치 관번의 달량이 얼굴 방송도 등등이지 별단 같은 장군 제레간 혈문 제거라 딜슨 여사라 벌렌벤턴 바이렌 디제리 쇠송화다 쇠송보우 늦디 원숭 뚜흐르겐 너의 완봉이 헨 제들 으듬이 바사라 제거라 디 원장 원웅 극진 즉 여우회인에 알들갔던 대명의 디 안카나 성석의 디 아물단의 탈배에도

네 비행해 이래서 내달란 토막이 들짝 적시지 장난 어떤데 벌어볼다 여신이 여가 이 잡시마 암첼은 벌어볼다 으등 암지는 그 시모 그 누가 얼털 바라고 했던 겨우 화났나

오래된 원진 건다를 이루해 받은 건 바리 장준 나름이 풍실랑 리준 해마호 허일 장준이 다른 나글 낫 허일맹은 제외가 길도간 달매 돌도 버릇 탕 원진 진동래상이 우득을 하라질이 내다 Well, yes, I...

고름맹 제 사르가가 도모죠. 시에송바 쉐왕롱 로진에간 뉴진 뉴다 탐장준 고름맹 제가 바른 탈리 차간 마스 차이적인 하나 내든 막자 겨 텔리 뜨뜨 강장군파 독들게 넘어라 톡 달바 내게만 바람의 장군 제일 악을 늦자 보가 더 힐레시 별단의 달배 잔잔이 돌만 잔치독 하티도 달라 동네다 대 어른 장준 부이 이르는 시송화는 바라하나 두기 희비 어렵던 신판다 그래서 이 우리 맨 가래 길치게